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느 건축가가 시공사리를 결심하는 딸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실용적으로 구도를 넓게 잡고, 그런데 딸이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거실에 그냥 소용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딸의 뜻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그 집만의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다 쓸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의 손길을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거기 있어줘.

레리 설련 가수의 거기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대부분 식단 조절에 있습니다.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칼로리가 낮고 지방 분해에 도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다이어터 중에는 저칼로리 저당분 음식은 물론이고 식욕을 낮춰주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음식으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착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달달한 당분 음식이 당길 때는 계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차나 요구르트에 계피를 타면 칼로리 증가 없이 단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복부지방을 태우도록 신체를 자극함으로써 체중을 줄이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나 혈압 상승 등을 막아주고 암 발생과 혈전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달걀 한 개는 75칼로리에 불과하지만 7g의 고단백질이 다른 중요한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초는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부 자연 건강 전문가들은 효소와 섬유질이 지방 대사를 돕는다고 말해줍니다. 또 한 생쥐 실험에서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이 지방 축적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첫사랑 그 약속 듣고 왔습니다. 행복 스위치. 기쁠 때 몸의 안팎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은 웃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의 스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 긍정적 생각에서 자라게 되면 불행한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들 가슴 속 소망을 키워가면 원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쁨을 내면에서 찾아서 슬픔을 녹이고 가슴 속 사랑을 키워서 미움을 없앤다면 우리들 내면 속 깊이 내재한 참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우리들 자신입니다. 늘 태양이 떠오르듯 언제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 행복 스위치를 잊지 마시고 늘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다가오는 내일도 웃음꽃 활짝 피우시길 응원합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는 적정량을 마시면 여러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가 달라서 좋은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카페인 하루에 400mg 이하, 아메리카노 기준 약 한 잔에서 세 잔 정도가 안전한 범위로 제시되는데요. 커피는 일부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먹는 음식의 효능을 줄이거나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현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서 메스꺼움이나 복부 팽만 또 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위벽을 자극해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감귤류의 톡 쏘는 시큼한 맛은 커피 맛을 더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는 따로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분이 풍부한 붉은 육류입니다. 커피가 장내 영양소,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것인데요. 적재규, 즉 붉은 고기는 햄철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로서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주는 이점이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가 혈청 페리틴 수치, 즉 몸에 철분이 쌓인 정도를 가늠하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순환이나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등 신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식후 철분 흡수는 커피를 마신 후 약 3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는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인데요. 알코올과 카페인이 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또 탈수를 유발해서 숙취를 악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인데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데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의지하면 부담스럽고 성가실 때가 있습니다. 양말 하나도 물어보는 남편부터 시작해서요. 직장에서 급한 일 생기면 나만 찾고요. 곤란한 상황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일 하기도 바쁜데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전혀 찾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아마 그 기분은 더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그러고 보면 좀 귀찮아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끝곡 변영화 가수의 홍타양 저변장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 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 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술기운이 올라 발그레 한 두 볼. 아내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었다.
1: 사랑이 뭐냐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함께 하는 거.
0: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눈앞에 나를 주시하더니 한마디 더 물었다. 결혼제도 그 룰에 맞춰서 남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실수도 모른 척 눈 감아주며 사는 거? 잠시 딴 데로 새도 그냥 봐주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나는 아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잠시 육체 관계로 끝났던 여자들에 대해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찔리기도 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
1: 그럼 그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그렇고 또 그런 거지.
0: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다. 그럼 그림 속 모나리자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1: 웬 밤중에 모나리자? 여보, 모나리자가 웃는지 우는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저녁이라는 거. 우리 그만 잘까? 너무 졸리잖아.
0: 나는 하품을 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술기운이 올라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 그녀가 식탁 옆에 엎드린 채 슬피 울고 있었다.
1: 아니 왜 그래? 깜빡 잠이 들었네. 미안해.
0: 나는 가만히 그녀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했다. 아내의 잔등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고 그 몸에서는 슬픔이 뚝뚝 스며나왔다. 천성적으로 촉이 무뎌던 나는 그녀가 그날 저녁 오열을 할 때에도 장모가 돌아가신 뒤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 때문이거나 우리 사이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이 때문이라고 짐작을 했을 뿐이었다. 아이가 없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정만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하면서 그녀를 힘줘 안아주었다. 그 뒤 아내는 매일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집에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 버스를 타고 놀러 가곤 했다. 그럼에도 나는 오히려 안도를 했다. 작은 노트 하나에 펜 하나를 챙기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문을 나설 때면 영락 없이 예술적인 영감을 찾으러 가는 거라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되곤 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다. 정신적인 치주가 지탱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작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시인에게 묘즈가 있는 것처럼 장인을 닮아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그녀라면 정신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에 작업실 하나 내주었다. 아내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0: 비가 오는 창가에 앉아 발을 빗물에 적시고는 매번 어리 나간 듯 창밖을 눈여겨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자신이 맞아들인 여인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듬해 우리의 소원대로 태어난 딸에는 뽀송뽀송한 토끼 같았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정서가 잠시 안정되는 듯했고 나 역시도 매일매일 그런 딸애를 보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다. 헌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딸애는 결코 나와 그녀 사이 교량 역할이 되어주진 못했다. 이유식 단계에 들어가자 그토록 손주 보기를 원했던 엄마가 양육에 두 팔을 걷고 나섰기에 나와 아내가 끼어들 겨를이 없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그녀는 아이는 제쳐둔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전에 했던 수공 알바를 다 그만두었고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작업실에 붙박혀 있을 때도 있었다. 내가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데 여자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사그라지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마음으로 밀어줬을 뿐이었다. 그때 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혹시 불안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뒤 일은 정말 내 예상을 빗나갔다. 그렇게 초저녁 잠이 많던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서재의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절대 그냥 재미로 하다가 금방 그만둘 일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그때 그녀는 화룻불처럼 전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들끓고 있었고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자를 듯한 기세였다. 더 이상 주방에 서는 일도 살림을 하는 일도 그리고 아이를 안는 일도 드물었다. 그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몰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일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말렸어야 했던 걸까? 일에 미쳐 있던 만큼 아내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승승장구를 했다. 핸드폰으로 자주 행사가 있다는 통보가 왔고, 바깥 출입을 할 일이 빈번히 생겼다. 그러면서부터 그녀의 온몸에 점점 생기가 흘러넘쳤다. 그 외에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고, 짬짬이 휴대폰에 음성을 녹음해 계정에 편집해 넣는 일들을 하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위챗 계정을 개설한 뒤 부지런히 일상과 느끼는 감수들을 영상 일기처럼 또박또박 공유를 해나갔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와 살림을 전혀 외면하는 아내를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게 여자의 소명이지. 아이까지 방치하며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쏘다닌다며 가끔가다 큰 소리로 질책하기도 했다. 그런 나 역시도 처음에는 잠시 잠깐 숨을 돌린 것뿐이라며 아내의 입장이 이해되었던 것이 점점 소외감으로 느껴졌고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이런 결혼을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지나간 기억에 빠져있는 사이 눈앞의 창고는 능숙한 솜씨로 거저천 한 장을 기계에 깔고 커피콩을 얹더니 핸드드립 커피 두 잔을 만들었다. 민정국을 걸어 나오자마자 들린 창호의 커피 가게였다. 창호는 쇼핑몰을 운영하다 벌어들인 돈으로 얼마 전에 자켓 커피 가게를 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빵 시식이 필요할 적마다 항상 나를 불러들였다. 그는 작은 시음컵으로 한 모금 맛보더니 만족한 표정으로 정교한 커피컵에 핸드드립 커피를 따라 내 앞에 놓아주었다. 독특한 커피의 향이 오감을 자극한다. 그토록 풍요로운 분위기에서 마시는 커피가 왠지 모르게 기막히게 뜨거웠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는 자꾸 곁눈질로 내 표정을 살폈다.
1: 얼굴이 홀쭉해졌네. 술 한잔 할까?
0: 창호는 은근히 가라앉은 내가 신경이 쓰이는지 슬쩍 한마디 던졌다.
1: 아, 나 귀찮아, 요즘은.
0: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1: 뭘 그렇게 집착하냐? 집을 나간 지 2년이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냥 왜 그래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너 그거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 그냥 오기다.
0: 창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라고 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마음에서 비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라고 솔직하게 건의를 해주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2년에도 강산이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고 말이다.
1: 강의 현장에 같이 가줄게. 그러면 뭔가 정리는 될 거 아니야. 젤리가 무언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 봐.
0: 창호는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전 도시가 새하얗게 덮일 정도로 약간씩 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신경을 기울이느라 줄느라니 도로로 줄을 선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아내의 음식 솜씨는 아주 좋았다. 내가 출근을 그만두고 홀로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 아내는 집 안팎을 찰떡하게 보살폈고 나를 위해 앞치마를 두른 채 밥을 하며 내조자로서의 의무를 빈틈 하나 없이 충실히 수행을 했다. 결혼은 항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무어진 조합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그만큼 배우자로서 그녀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 역시도 처갓집이나 가정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일까? 창호의 와이프는 늘 이런 아내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사실 나는 남편과 함께 발을 맞춰가며 사업체를 키워나가는 파워풀한 아내를 둔 창호가 더 부러웠는데 말이다. 아내가 창작반이나 문화행사에 다녀와서 내게 등을 돌리고 잘 때에도, 그리고 사랑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라 생뚱맞은 말들을 할 때에도 나는 그냥 웃어 지나쳤을 뿐 의심 따윈 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따져봐야 무엇이 달라질까. 그동안 그녀의 육체에 보이지 않은 촉수를 채우고 알맹이는 쏙 빼갔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안고 살아가던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흡연구역.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도로의 끝이 어렴풋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끝에는 담배가 다 타들어 시커먼 잔에만 남아있다. 마치 뜨겁게 엉켜붙은 혼인 생활의 끝은 회색인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야수처럼 시커먼 아가리를 잔뜩 벌리고 언제든 나를 삼켜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듯했다. 뇌리 속에 내가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제안을 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이를 낳는 대신 약속을 하나 해주라는 그녀의 말에 내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을 때 그녀가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말이었다. 나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어. 비 오는 창가를 바라보며 시를 쓰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간혹은 정신세계가 빈곤한 주위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었다.
1: 그래,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꼭 그렇게 살게 해줄게.
0: 내 기약 없는 그 약속에 별빛처럼 용롱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 그토록 빛나던 빛이 언제부터 사그러졌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빛났었는데 언제부터 희미해졌고 언제부터 그 의미를 잃어갔던 것일까? 그랬던 그녀가 언제 한번 문화행사에 다녀온 뒤 내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난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은 잠깐이었는데 그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보채지도 말을 걸지도

0: 놓아놨다. 햇빛이 좋은 마당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산소화를 그리고 하루 종일 멍을 때리기 일쑤였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가 망토를 쓰고 우두커니 집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났다. 시를 쓰는 시인은 의례히 세속에 물젖지 말고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정의와 그 무엇을 그려야 한다며 그녀는 강박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갔다. 나날이 말라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몇 번이고 얼리고 닥치다가 화를 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그녀는 아예 그런 모순을 핑계로 또다시 서재에서 작은 방으로 건너가며 문을 닫아 걸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순은 점점 깊어져 가기만 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독특한 빛깔을 가진 그녀만의 세계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아내가 그렸던 그림들과 써서 벽에 붙여놨던 글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새하얀 어깨가 드러난 하이 실종 옷차림 그리고 아내 옆에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있던 아내의 딱친구 셀리까지. 작업실 벽은 여러 가지 물감이 튕겨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씩씩 황소숨을 내쉬고 있었다. 눈앞에 엄마를 제외한 두 여인을 보는 순간 대충 무언가 찝히는 게 있었다.
1: 인연이 글쎄, 인연이 말이다.
0: 말 조심하시죠.
1: 뭐,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한 주제, 무엇이 어쩌고 어째?
0: 엄마가 먼저 달려들어 모리채를 잡았다. 셀리와 엄마, 둘의 싸움을 뜯어말리느라 아내가 달려들었고 거기에 또 내가 접어들다 보니 작업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만하라는 아내의 위험있는 목소리에 엄마가 쓰러질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왕왕 울어버렸다.
1: 집안이 망할 징조여. 내가 그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집안이 망할 징조지. 아이고.
0: 왜 그렇게 흥분해야 했었냐는 내 물음에 엄마는 그때 목격한 장면은 반나체가 된 두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라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두고두고 그 사실을 내게 외웠다. 아내의 작업실 근처에 일부러 갔다가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잠시 이야기하자고 들렸다고 했다. 물론 나는 아내의 이러루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증언을 다 믿지는 못했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무언가 감춰진 이유가 있을 거라며 자신을 몰래 위안하면서까지 말이다. 아내는 내게 그 사실에 대해 이런 판구의 해석도 없었다. 그때 쌀쌀하게 굳어져 있던 아내의 표정, 첫 달에 내리는 서리처럼 날카롭게 찬바람을 쌩쌩 내뿜고 있었다. 고드름에 찔린 것처럼 상처 자리가 옥신거린다. 그런 그녀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나는 그녀가 그려놨던 몇 점의 작품을 빼내어 친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